0: 피숭 제목이길래
1: 바바이츄
0: 기숭 나는 생긴이 기숭입니다. 나는
1: 바바이츄 저의 돈트마트
0: 아슬란 기숭 바카이름 제목이 아비센이 이스탄불아 빌 치시전들딕 바카이름 이치 치시전미슨 군에 되면 골라이
1: 아젤레야 젤드 에블레나마둠
0: 바카이름 파 bu karnındaki bebeğin babası kimdir?
1: Şey babacığım...
0: Kimdir dedim sa? Kimdir dedim sa?
1: Pap budur babacığım.